우리 아무라 방송 에이튼 전 우제 샘베스탄 오 따라친 노트그드도가 울질수마 고주던 마네세네즈 아슬렁다가르건 말이야 아들 소리가 함질때 엘바군 센세페이코시 Hello everyone. My name is Urban. I left Lavrasland when I was 13 to study music. And now, live in the city. This song, Hometown, is about missing Lavrasland and my family. Thank you.